0: Standby. I'll be right there.
1: He knows your music.
2: 3대 부당. 3대. 3대. 3대 부당. 위크리너 FM.